귀속해 바뜨겐 열어 나 그러면 팝니다 귀속해 바뜨겐 열어 나 그러면 팝니다 Fip my up Sing to be Jane Abbey Bet up And do cigar a la I'm up Number 2 gamba And do cigar a la I'm up Number 2 gamba Fip my up Sing to she don't be true Get up Pero sta faccia l'angelo Ti serve a vengan up